0: 나버린 게 씨.
1: 나버린 번호.
0: 와.
2: 네.
1: 나버린 게
0: 아우. 니가 내가 마이.
1: 마이.
0: 뭔 나라야.
2: 아직 있나?
0: 내가 마이. 저기.
1: 오케이. 한번 더 일단.
0: 고수.
2: 오케이.
1: 맞는.
0: 자,
1: 이제.
0: 야. 니 또.
1: 예, 근데 너. 네. 마이 아니잖아? 예, 자, 생긴 거는 힘들어.